자신 제외 센터 링기 루시에게 잠시 되게 배신 기랑기 세뉴 유기시 타이네 루시에 텐수 당양 소견 소임에 배신 기나수 견도 한마시 디링기 중앙 롱팅인 지 지급 리고 벽에 롱팅기 미리 양일이 지난 안수 변종 제수 철시 루양 직수바 바산 저시 라기 루양 나보다 공기 잠비 표준 루시에 가지 규지 주유비 대된 행계니 토르르강에 세나 요소

0: 레슬레세 체산다 디디레 마레심 나로레야 반도 박자시도가 기란게 아 기란 비진 팅듀르야 룰린 나로레야 롭존 나뉴 유송게 다 체산 롭드 데리듀 잠바 기란게 심 나로레야 안녕송 그제르 중에라
1: 다 비진 롭드 잠바 다들 먼저 밥진다니스네 자도 다 로양을 가부치니 기 문내셔 바사잖아 비진의 배들 롭존 제가 또에 고급도 스토스마 베타 백미스베 고고 야고 시나르발 안드도 좀 말마 나데 스토도 스도 좀 마스르기 지조 아자

0: 계속 보는 수강으로 또 그거 야구 시나리 인지 문제 맞은데 야구 제 정수가 다 가서로 더 발레 샤 그거 근데 정수랑 인지 문제 정수 왔을 때 이제 어네 이제 맞지 물 안에 매일리도 좀 받을 샤 다 롭자 바비지 몰래 관에 가서 기다려 릭 신규 봐 안에 밥도 다니겠습니다 신차배 쇼가 릭지 되어 봐 버버디 안에 매일리도 좀 봐 들으셔 안에 얘기 신경도 건조 배게도 좀 봐 오늘 칠레 롭라지 날도 좀 봐 왔다 이니 대단하셔. 여전하게 초특부직는지 개꿈도 안 되듯이 오다 오늘 내신교도 있지만 그래도 막 개고 말도가 동안 무디네 장구도 와서지 삼루실래줘. 오늘에서
1: 안래 레슬레세다 기란지 비진 팅디 주야 로블린센데 독슬립도 삼바 기란기 교재를 배토니 주비나 오늘 아 고급지 인범마세 멜론디 데실레셔. 다 멜론디 나로네 소소소소기다 준단디 카즈 유메르바 세부지 톰범마세 소소의 정이 큰지스 이야기 땅고에 데려야 라가 세부지 된샤슴길. 로 생남소 샴라 빠산 저지 라기 땅잠 남마타. 시마 핀소 주준 라기 땅낭베 띵띵 추루시부디 신조낭로.

루틴 제치 망부치 장고요 봐. 아니 기랑게 손이를 지나다도 랍젠 나로로야 서르능기 서거라다 직 시제 신비치 신주스 다디 가르스나 로얀 직소 디르바 레슬레세 로 생남소 샴라 바산 제시 라기 잠낭비 루시 지룽시부디 센쇼나쇼

0: 다 시도 중에라 기라 제조 제신 나로리아 랭게지 요리 송기라 다디 슌기 셰베이네리 셰마 소종 셰디리 송기라 다 계시 기랑게 셰베 셰마 소종 셰고기 유나 아 콘수문의 자세나 책에 가르리스 동국이나
1: 그래서 다디 주샤 먼저 단다 제조 제신 나로라 뭐 다 셰베 셰마 망보지 먼저 소종 셰샤리 다디네레 콘솔라비아 께즈레 다가라이 다치즈 께즈 잉에 올 무드네 셰브시마 레 마차샤나 콘솔라비아기 자지 쟁글레 다가라이 당통메기 쪼쪼데 인지 민지 로얄라 데베 꿰롱다 장마이마 베데 로얄랑가데 친제 아니 어 나 콘다진나로 바르마용에 나 께다침 십지 차 모용에 나 로얄랑가 제제 무이 잡지사 토모용에 안데 그 사부키 마차샤나 랑기 소소 셰지 티바샤신데 자도 소소 잠자진데 자도 그 당장 해미 케미도 잡아 근데 마 도형교 잘라드네 야고 등도 많이 삼사르시도 됐네 이게 되잖아 당은 저기 로얄 케만지 그 손에 깨진 당시 로얄게 란담버리 맛이 랑게 로얄 담보요 말이스 어디든 집부지냐 랑게 로얄 진조다 로얄 대비 근원도 잠만 매나 그 로얄게 안에 소 대잠기 제통 말이 대다 집부지냐 하셔 계세 랑게 저양의 파진조제 저양의 대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계속이야 저양의 라는 소 렌즈기 그래 원데스죠
0: 안리 레슬레스 다직 통미 꾸이노디 하장기 계시보진 인바 아 TV에 견르바 소소정이기 갈레 겹제르바 남식 아니 제부토비에기 뒤즈딘디 체그리스 로로 레세 로생 남소 샴라 빠들라기 삼낭위 하사 나이 김시바디 센쇼낭쇼

0: 那是他对对对的事，哦，反正年纪来过那了了，虽然给，人家主动提着，那不去通去了，他，可不听这些热度怎么，既然给什么那了了呀，娘子对跟这些去那就送了这个来了。那是他对对对的事，哦，反正年纪来过那了了，现在要可可多事怎么，当当当不学啥么的，那没得可话就去了，怕么的，毕竟俺们好久去，他大陆引进民籍，罗啥先做对象啊，俺也给看了有好大啥子没，哦，对的事，他们啥人娘们就去啊，他那做了，他那做的给我送啥，给我罗同志，年年年纪大，可不知道么的，但你大陆引进民籍对啊，啥子没，哦，对是，对的事，他们啥人娘们就去啊，他那做了。
1: だってどういうつもりでしょう。うん、パブジャー、サブシュールジ、同じように、ただただ、シェバ、ノブサンジュラだ、だってどういうつもりでしょう。あの、テンジャスでしょ。だ、うん、ジョーマランゲ、ニーマチトジェンデスラバル。だ、うん、ランギターやことに、ネシエディランギターのダントップとかやすいですもん。オールドさんデスでしょ。チェザン、ダントケジメベル、うん、コグブスに、チェジーギョーミル。 샤브레산다시 바산데시 도즈베 나데 스토도 니보토게스체 엔조마랑게 카브레 감자르타 드바기 마조 라지다 도즈 케시 파나무 조기 카팅 주니 미제 모토 바사시는 조마랑게 소수기 라지 나소체이레 오데스레 타 젠자 조마랑게 타다모토 잡조다 카팅 망고 트라 그거 망고 시나체 줄 오데스레 자
0: 노 생나무소 타바산지시 라콩인소나 제소 제시기 당잠겐다 공정이게인소네 세바심 망부지 소교나오리 단도 공게 차례지나오리 다 차례디 가르레스나 공게 제소기 망추 주야 속부지 소오리 다 제산티랑 안주 레젠 나로리아 공게 제소로 망추 주야 속베 나로리아 잠베 잠적하지 세나도

0: 나지 기랑기 잡든이 내지 야면은 저양 직수 망부지 능거 걸어봐. 다 단대 뒤려야 기랑기 내가 쏘다 갑초 쏘디 거기를 시작이나.
1: 나세 다 뒤라 잡든디 다 로징고 내시바 사샤나 야게 공사다 그게 공사에 로지 날날 침미시 망부든 제메 다 로징나 로로 로 강부징나 로 쏘쏘디 저양 직수 디가는 쏘치지 시작이나.
0: 아, 레레세레세. 다시 기랑기 문의 주업이나 저양 랑과 디 가려야 친제다 튜니 예외 레가 가르 세요나.
1: 나세 다 되는 사람. 튜니 예외 레가 선에레 단장가 럽더 도사기 럽젠 치세. 라서 응리 호비 자산 럽젠 기 럽젠 남로 럽먼디 예를 파. 소소기 심데 파 럽야다. 응 소소기 누구 뉴슈 요기 건설럽다. 같은 준주로 좀 도비하기. 되르샤. 다 달로기 배차시는 만족이 딱지기 링게 로얀 조정간라 딱 예보디게 치제 컨솔라 아니 잡려로 치르주 아니 예 동절로 그래도 조금 다르 주 근데 컨솔에 굉장히 타치로기 같은 침부간 다르 주 조금 소소로 전나로 주 용서로 중재는 컨솔에 디나로 만족이 니도 잔나로 부부지오리 만족이 로데기 레소나로기 괜히 뭐 틀린 사실 아무랑게 아니 군주들이 달로 줘야 돼 군주 가 같은 총을 대지 말아 안 보고 있디게 난도 달로 같은 총한테 유대래 이야 난도 치수 같은 체대 비가 내게 사실이 오 언제 보고 내 심주로 줄래 군주 소소소소 잡든 주도 잠만에 다 보고 싶 매다 만장이 된대 좀 매매 간다 보상지 대한 유 사실 라제지 대한 유 수도 좀 오 진짜 총도 좀 많이 씁니다 뭐네기 버버디기라 다 들레게 내지 교도 좀 하고 튜니 댐을 드셨습니다.
0: Shyamla basan chaji laki zamnang we, ni le se shibati se jo nang shok.

0: 다지 르소기 챕드윈의 르바다 콘르슈 심버지 르양기 직소 진제 집에 팔라 수규 르양다다 팅두기 르양디니 냠지 체네 셴 망부지 쓰여나 요르바라다 냠지 세기 시디르바다 고디 삼방문에 레라브지 마리 당도 오네 계지가 아 강에 망부지 체유기르다 케주 민자고의 르양디니 섬두 근제 제제는 게나
1: 나세다 인데스르샤라 수규 르양다 먼저 팅두르야 다 그거랑 니 맞으셨나 춘주 감자네 팅두르 하랑 장제 용도 잡아 심나로레 인디슬레샤 겐제 인디슬레샤 당간 주인지미지 수준으로야디 인지민지기 근진지도 이양 근진 제단디 다른 게 문제 제바사샤나 베사샤나 정말 인지면서 시에지 권의 구도 찍고 찍게 하지 마 보고 질럽샤 바사샤 보고도 신조 이양 보고디 기 수준으로야디 대베기 딜레그마 그랬어 오 정말 인지하스니 시에디 님부 시에나도가 나 모두 내 정말 인지가 나 장외 시에 시에 미치 장가 쪽도

0: 야제야 수주로 해야 그런 이 마사시는 먼저 매비서 결정할 때 이제 배디 차 사무실 하나 차야 돼 알아봐. 대나로도 된대로 해야 야 죽고 유도 좀 봐. 간다. 연락 가시지. 노동 좋기. 되게 아주 야제야. 수주로 해야 당연한 고는 이거 우주 사고 제 시야지 이 대가는 야 된대로 해야 우주 이제 죽 마사시. 근데 배디 강아 돌시 좋아하지 매. 수준에 돌시지. 안 된대로 돌시지. 많이 좀 내면 어디 차 좀 와. 최선 되듯이. 수준으로 하나로네 연락 가시지 노동 적어도 대답심도 팀들로 하나로네 연락 가시지 노동 적어도 안 되네 군인이 약배 착각으로 니 뭐 손재 시톱나 안 내면은 제가 사실은 삼자 약을 잡아 삼자로 시도 어디 있으시죠
1: 샴라 빠산 저지 라기 잠낭 후에 갭수 시부티 센쇼낭쇼

레세 다 셰디 넘버디 수규링 수규로야라 이제 이야 특히 요구단지 수규로야디 컨테스 셰디나로 로고도 먼저 수규로야디 넘버 컨테스 톤데 미신 빌라 파 냠주 주고도 어디르자 디 손자는 먼저 탈로 자리 탈로라는 먼저 단다 그브라니 디충알 클루 먼저 그 클루 클루기 샵조라는 소야기 시에란 소야기 밥자란 소야기 디지털 그겁죠 딜라 아직 부지냐니 근데 글로이 맞아서는 안 하죠 그다음에 비트 수주링 안 하고 비트 개집을 시에 나지기 연락 차 대로 다디 뭘이 맞아서는 안 하죠 비트 들어와 글로 되네 나중에 잠네 링부 양친 나서 보게 된 얘기 전하지 마시고 딩나 샵도 접지도 좀 많아도 넘기기 시에 샵도 나 로기 나슈

chimbuta anje medu zamba namba sa ba chikin desu go do o ande seje talung ge khlu gi seje so yul o ande sra sha denne ge ma chin je da ting sang gi she so ya kap jo da da she so be ke ju ru de she tong jo gang lo ke ju ru de cha de yul le ge pe cha sha le sra sha ta nam ju ngam zo gi chong bu chong nyim bu zom de zamba she dan de zam ye dan ne cha ge da dan ne cha 강로 시수의 메시지 당중 뭐 렌지 가나 미 강로 단신 메시지 단 코나지 비차 두고 내난다 니야 로얀 직소 세베 규정 나로 카고 춘주지 나로 로얀의 사소 문제 치고도 수도 잠바 내는 내시는 계시 시에 나로 땡케기 시시 주여 봐 땡케기 시에 단이 주여나 나로 소소기 사종기 삼루 차공이 충분히 나 두고 어도 쓰레자 다 배샤샤는 안주들이 시에지 pāyū shīgazīgī shējī āyā, tā pāyū shīgazī nā rō sūsū lācchōgī nē chūgī shē tā pāyū shīgazī nā rō chānā sīlē shī jīdē mōjā jīg tōjī ngā kārī kārī jīg tōng jī chēn jō āyā, tā jē jīgī kōr jāngā shējō jīg shējī yōrī tā tā kēsī pāyū shīmē jīg mī nyēng dō sāmbā ō shē ān jē shī tō sāmsā rō jīmā shīgī shē tī tē bēgī chōn nā dā nā wā tā jē 시단단이면은 다디나로 잠내 지내자도 저기 시시 지내자도 림부 지내 기 자단 빛지 되는 자마 디나로 오 나님마 보이는데 데도 좀 안에 있는데 사서 코로소소라 니게 전화들에 대로 와 먼저 리면 나로로 데 통용으로 와 내면에서 되게 어디 지도 자마 다 시에디 시에디라는 때베 다 배차시는 건 저기 그다 지금 지내 시에 보이스니 시진 무슈요 말 이내래 시에니 니 주나로 삼만 자 주다 조조리면 알로 커져기 맞아 주통용으로 어언데스라 세상 그분은 일단은 세수야 카브로도 조디니 자당랑 장마 제지 세수이 매봐 세단이 매봐 제지기 세수야디 어언데스 근데 조직디 수교를 해야 되나로 루야 어디니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부르워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0: 부니 땅기 된도 레가 제규인 바 응아지 바로 숨토 로라 덴버니네 동메섬디 균제 메바라 지제타 동메섬디 숨균제디 세균제제기 카쇼 남냐 미즈웨 길렌시바타 춤제 장라 자미그 춤제 되바라 정이 유영에비 삼류고도타 겐지 쿠르심 동니에 멍시 정신기 레튠 줍되바타 춤 메벨레가라 탐지 제대제디 먹분 돕친 자샤기 네법 사바듀시 돕쇼 레게소 부유 인시주유 롭종 롭수비스 작제 인도 문라 체규주가 등위기 구지 선배 공미 선배 쇼미 덕심 낭수디 막된 종다르기 규림라 통친 지지 무이톱라 능춘 지바타 춤제라 통친 지지 뇌바라 능춘 지바소 기내된 요사 숙친 지바타 거두 양배 뒤윤디 막종기 편제 무이타 직송수 진바소기 눈주젠기 문진 요사 타직도 제디 봉디 갸르드 직뇌타 편제 중심 최시토로 동비 락례 종다르 치삼 샤바타 더두기 쿠르유 소르조타 종다르기 최시 균쿄 제바타 뒤송 강에 탄년부 문덥제기 랑시실수 간의 집에 롭센 망두당유 작제년도 문라 체규주가기 유천지이 뒤균 종다르 지다르 축제 되바타 나바지다르 야부유장 문덥기 십실 팅문톱시 디니 세균 지레다외 노르즈 치슈디시 종다니 락제 젠바식자마세 디웨양 삼로탄 주수기 종다르시기인 안수 남바르 통치지진 편제 응위라 능충 지배 논주의 문제 요산 타직도 제디 락제 종다르타 텁제 종다르 삼루 종다르 주수 종다르시 송지 텀습 제디 막중 라와티 유사르 지네 종다르 제바타 균접 휘미기 먹접 남바 균충 제구 디니 다수 텁제 누수라 응위소 겐쿠르베 넘교리 인시 주기 롭종 롭스 추 봉디 등위기 마약배 자외 개뉴티레 담보르 징니에 지구랑 목요타 뒤중 튕긴 탁주기 링겐 오마라 십두르 제디 종다르 기신자 커습 제바타 내퇴 갸탄 줍시 탁데르 주지라 군디 딘디 동베 제퇴낭 주 유징 림지시나 리카기 간에 내퇴 갸탄 주미 숨 탁주 도표비 먹텁 뉴슈기 세시 막주 먹텁기 규림 시부로 락다르 세규로 군디 딘디 도표 작제년도 응원라 제규 주가기 陈小林기 계급 준비 지구기 봉사 지금 백군리 안주 세균 시대 치슈니 시지 대비 중다르기 중재식 뭐 이봐라 각제 투수 렌체 교시 도튼 치토바타 동중 치토바 계가 톱토바 제기 우유 뉴바티시 곰덥지 마라 안주 롭종 롭수 중재 모투 사텐도 동화타 자주 응위기 통리 땡킹이라 지구 타직도 쇼화 송교니 타직도 도바 제바 머위 주시 견고 럼로 락다르 제바 탐징 위주기 냠틱 주출라 땡바 제기 통리 봉디 탑준뉴바 소균 체규티 게림 사바식도 립규로 군디 동규 인시 주유
1: 디그리 코네 비웨네스 신슈코니 중국 소진타 뉴주냠 제련 소키 탈료로 대토 교용키 지소 소진기 진보로 골통주르 치 게탄 기주케 지타 치와 지스니 둘시 예베 진공 달 지게비나 튜송리 게쟁아사지 파르유비시 쓸순 소준타 토사르 튜리 멍츠 제주소 캡콘키 무소키 괴고 발세 중 교고 요바타 쓸순 젠타 게제제 방미젠 제키 제규르 케주 닌시 원세 토토 조심부시 튜시 당부타 튜시 니발 교용키 지소 소진기 진보로 카소소로 게제 초차니타 게제 시사시 발유부시 중국 소진 체진디네 교주신 刘玉涵키 이십제디 지구 변절키 인구 재단의 대세 로드토 랑게키 게나 튕기 지린타 튜송타 도나 게자 시사 듄 파로타 지소 소진키 진보기 파세 게나 튕기 지린한기 파세리 게제니 레고차시 유토유비 소진키 고요크 게만 변조 파는 조회 디교니치기뉴바 균튕아 수치 침부시 지조유부시 로드토 소레 튕세키 소진 진보로 튜송탄 도나 가장아 사시 파로타 파세티 더 당분에 더왕아베 발탄 도나 지자찬에 지소임시 두사 튕기 뉴슈 경유로 소비 지바탄 뒤니 쓸순 소준 캡콘키 소진 구역호 치지 파로이 피초 균형 토바타 랑제 토의 소준 대지타 정진 튕세키 소준 대시 카소소로 갸족숨 차숨타 갸중이 차숨 파로와 소리 튕체 용기 파세 갸진네 듄사고타 갸진네 추사고 토르침시 刘玉涵키 소진괴괴 쯔순진기 피초 카세토 침바타 소리 튕체기 소진 판뇌 영화 대교 지배 디외 군뉴스 요네 소리 튕체기

0: 독배 제당타 사캄 접시키 슈킹인 배워토 그주 튜레키 나신 게 섬례주 회 냠례지리 돈네 메남라 세팁 치신분니 원내 크인수 나르웨 경진토 푸르규 제도분니 남향 케르강토 터브시 데네마 인파 고예 냠례르 덴바티 인파 세세 제유브시 싱글링케 텐티 점링케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차소 샴르 링게네 모투 치지 레첸 샴바남 센조나쇼
1: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2: 바세강게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 아주 용잠 준비는 디타니아 편도 여시
1: 디타니 키랑기 시보도유
2: 借了这边借了恐怕也别别你呢此人我就用途不知那个独自长把干活的选笔呢旅行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那些来越多不知道地摊你既然给恰难越给你一万钱呢听过养家的撇血东途给公车借龙珠养事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事地摊你推摊那么贵都头囊钱贵别千万细心旅行给干了我将给军心给
1: 地球给苦了,我来压得住这。地摊给中国,我来压得住这。

0: 上海电在香酒康里，上海重启了黄浦区弥漫蓝金安二级居民区冷链线。
1: 相对其他军人民工用出行嘛，七十年冬什么汤？桃子也汤不腻，中国内陆理解康汤，中国内陆进口康，点点送进去一把汤。桃子一把腻，中国内陆杂个康汤，内个托康杂个康，点点送个建议。桃子送不腻，中国吉拉林中去一宿康汤，中国吉拉林中去日木康。
0: 中国吉拉林中去汤个康建议，桃子18年，中国内陆应急药监康汤，中国吉拉林中去安乐康，中国明潭清吉拉土业钦界康，中国成牛米粒所在康，针对村干建议县，天天确定人心去，点赞相对康新。 上海电在香酒康里，这边托给他区别，中国内陆就在电在香酒康在这些一把汤。切冻果冻，我就饿你罗了做把汤。第一中国呢，切冻姐姐炖煮甜品了，打酸白煮白。阿西也人来做白，上海电在香酒康里。上海电在香酒康里，中央堂三年级推磨到准备。
1: 阶级人民做内电在香酒康汤不提一把汤，阶级人民汤不电在香酒康卡汤不，阶级人民送送内送酒菜把卡汤不接引线。电在香酒康托，人员吃鸡蛋居民你汤上，伢子切别拿，杂技人员吃酒席汤，俺东汤上有把汤，伢子切别人员拿，一卡送出送送出一把汤。
0: 天呐，中华裔培训水军人力业，春季安排他做区域别。克拉西波罗，伢子切别中国内陆就在里个，七叉仓学界，点在香酒康吸引。上海点在香酒康去，中华人力业三百七十趟，每日个西北个西家军队队员队点在香酒康组别。 两间都几年，中华裔培训人力业长下松江塘，中国塘企业以西边比例塘平均进行甄别，三对七的热炸塘，松江、新竹、镇平、桂北所及地位内部区，吉马拉、罗素塘、永瑞、三六东华，现在研究接了台湾石板塘。
1: 台湾初级单别廿年扩展产业百日，罗马人，上海顶在香酒康去，拖到帕尔松托，密码塘，罗什基顿塘，创建塘酿酒，投入塘酿酒节前边，让给去日俄酿茶塘，千里新酒去，有色开进食堂，走邻去中国的大学堂，中国这边来大卫。
0: 各种开进行。中国人类顶在香酒康，角角三角塘，别对你这些菜系开进行。中国人类顶在香酒康去，新店面的几角塘，新店面的苏江区别，拖上开进行结束，人心空白起来。中国开酒店面，日本人去在顶在香酒康塘。
1: 预计冷季期，西边北热热，跨了西部，另外顶在香酒康。日本人边，中国内陆就在顶在香酒康结束，转塘、转梅一把热。太阳，陆续以批量的雪呢。秋冬国际俄罗斯谈判率，到我西北了。上海、鄂尔山、香酒康彻底起过涨。
0: 切冻国际俄罗斯俄尼勒，到我中一辈，请你去经营。上海电在香酒康，我说过去话谈。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호든 체이 바지
1: 대야 비준 로드 기능을 얻을 수 있나 최근 국제 등주 등주 로네송 상하이 등재 상주 강기 아지수 나슬라뷰 랑주 비준 강타 자변기 춘면 강 香港 송지비강 자변기 김마춘소 비준 강 香港 차샤신부공사소 비준 지시 냠지토 상하이 등재 상주 강타 상하이 등재 상주 강기 지노르소 버리탕 제좀 치대 중이 비준 체여바리 최동국자 제주 경안론에송 시계도 짐든 체배 사자직 니슈 잡게 바로도 준바타 초두 정신기 남세 유라 증외리리 시제 오주당유 카지라 베디 리가세 유바타 시에야 사브타타 수미지 구주 권이 비준 체여바리 최동국자 제주 잡든 로라 상하이 등재 3주 강조네 롱 숨주 송아 코로와 딘지 수치 상하이 등재 3주 강기 상기 미롱 시바타 허탄난 신기 이수타 르무 촉지 시바 중국 이수타 르무 캐젠기 탐가타 통조로 시바 송지타 도제 사르베 투기 너슈 옹두기 니슈 치두 시바 소 비딥 느리카 줄하듬시 직두토 비준 체바리 계시군이 상하도 피바이나 상하이 응마 딘제 샴주 강진이 군인의 요거 중균 난시 내기 타바시 제도라 강티레 중국 너럽기 징을라 균현타 중국 너럽기 김제라야 시도 난시 내 하장 상무시 제도 샘초 콘도 샘로티니 팅디 미제 유루고레 데잖아 그리슈베 상하이 딘제 샹주캉 모주 도점 슈바티니 리제니르 도 중슈게 도 처리 텐제 능란주 리제 샘토치 텐제 슈데자고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성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끼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비 상부 등계기 미피에바 남장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 때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igle ye gong kam sa tan de ling ye ne sen gu chu bi le zen di ni zhong ya long jin yin ti ji ge bi gong pe ge long jin ki hang jong zhuo ling xie bi le zen di yin ngan ni ting di le zen zum di tan yan zhen xiu ken mi ma jia su yin ti ren zi na kui be ling ye ge nian lam tu
3: 평정의 시즈총기라 시의 동면 종기 자주 난이 캐다 소종 칠리의 냠래 관계인 긴구루와 저시왕라단 졸린 슈비 낭된티 구지슈유 당도 다랑게 티 니동 쉬영에게 더 죽벌라 냠래칸티 녀정 지어릴라 네세 당부 티디 잡아 미유 쪼고 민가 주식이 다 티가리 맞아 냠족게 같이 냠래칸티라 지금 주어릴라 네세 티디
4: 明啊，去那个了。等你开始了，没拉些的，人家把拉手的，没人扛背东，也去接头。等你，他说他开始明啊，就是给开路开路了，我这马上滴滴滴滴的呢，滴滴的了。等你他可能他先给他叫叫的，听香给叫叫完了，听说他的家接着接着接着接着，他这个我呢就在那边让，我就我丢出去了。
3: 啊，那是嘞。
4: 都过了，
3: 里面过去用东西了。
4: 都过了，我就我丢出去了。
3: 啊，那是嘞是。
4: 다 텐제군이 신 카르카르스 타기나 텐제군이 지어드나 반대 와래 조보 다저디 반대디 다 인티르라 이 가서 그래 종신 배금에 리네 슈작 아 나슬레 디지게 제라 티니 최디 다저랑 자그와르노 최디 다저랑 다람저 생매기 같이 다 메고 담배게 수주게 같이 딘데게 다 가서 라자디
3: 다들 다 누구 좀 집에서 자지니 갈라 뜻어 예 고치가 올라 아 다지 롱부신 백서 다지엔 최대 계절이 가르나 다지 다저디 티 카스가 초로치 리그 갈라지가 올라 자치 초로세게지 주모치 티다 티사 티 사주모지 야 투스니치 다저이나 투스게 티네 부스친 지시 투스 갈라 다 제 제네 갈라 다 자지신 장게 같이 티저 잼네 갈라 티 쪼보고 가서 갈라 다 추라 신지 말라
4: 嗯，这就这嘛的了。嗯，这都就要嘛的。等你你买了就要嘛的。你没有了，下辈子呢？这最开始的下下班呢？他听上人家那除了马修那样，嗯，这有给的过去搞了。你没个下对咋办？你没那农村那样许多的，完了都是了。
3: 啊，那是嘞。
4: 他说的他嗯，看到的那么远的，现在没得。
3: 아,なすれ。たとえで何かしらあるべやつでもなぜやるべ。うん、それでたらんすげてるちゃしゃぶな。か、どんすじてんこあるれ。あ、なすれ。すじ。めちゃかどんすじてんこあるれ。うん、たてついでぞ、かるかるじてるべ、かんがばんでだかんが。ばんでんぞるべら。え、ばんでんてぞぼちねてね、え、まじわらてんてでげてついてやがるれ。あ、なすれ。たでんてぞのちゃしゃぶな。かぬんばち。たかんじこらちやぶで、せんだめちゃすじゃじ、けじゅすてなじやるれ。ぬんばちてね、かさがるた。
4: 뭐냐면
3: 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토니 가시 소즈 남베 토니 북드 문규르 체도 베붕치 케단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베 토니 티럽지 문도 유와르치 중국 남베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베붕치

나자 고지야 사나레 도르지 저바 예니 삼레르 상고모야 랑도도 야라 저지저 보모린 초통 디알 보고다야 돔토원 토추마제 난토체 나히라 데라요 야체네 체초마제 나체체 나지네고 보라요야 샘지

오래 향하던데 말본친 거래 말본친 상과동거 털소진 털소진 러자조저 쑥인진 거래 쑥인진 년친다거 향탑진 향탑진 마영 아그 조라소 오래 조라소 사와람란 조와르효 조와르효 호설장고 털와르효 거래 털와르효 컴친토인지 바르효 오대 바르효 대내 사오 성진 啦生前啦那你才我来嘎啦啊来嘎啦却叫浪前些东西可得些东西大大阿克诺尊的诺尊的大过才我起人气可得起人气众生咱们西北那西北那容参加才好来哟可得好来哟车腾口本这把的可得这把的容参加才好来哟可得好来哟 可不破我的，可得破我的，早晚中末末拉头，可得末拉头，生产能拉成亏的，可得成亏的，啷个么穷可得的，可得可得的，拉登对你落脚色，可得落脚色，奶奶好事做拉松，可得做拉松，俺出趟林上出来的，可得出来的，爹爹阿亲好要呢，可得好要呢，肯亲吃块年酒是，可得年酒。 大龙蹦蹦戳头啊，可怜戳头啊！三毛在小那中等色，可怜中等色，四四不嫌那当卡通，可怜当卡通，蹦戳头给那八字鼓，可怜八字鼓，我扎罗同位个银着，可怜个银着，给你。

0: 남목이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폐개 진남이
1: Zhongyang Mamang Genchiba Longchun Likung Wolkeng Chenlemjia Amkele Shugdi Limtsena Amalu Shigmi Glabcheng
2: Zhongyang Mamang Genchiba Longchun Likung Wolkele Chenlemjia Amkele Shugdi Limtsena Amalu Shigmi Glabcheng Jigten Sarsung Dongkin Mariba
3: Dendung Ngoki Chieji Mianna
4: 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三级人娘主 동덕 등니 위커르 사클지 아리엠글란 자굴 포퍼 야른 토일 지조바 등 제치 넘른 티처 바리 코스이네
2: 셴라 통디 삼치르 집 능돈 세차남라 산초농
4: 더갈레 코네 페베니츠 다 덴비 친여근이너 제급제 주시시 진핑기 칼로스 노르 로튼 등니 콩어 신도미 등 푸닌시 비르 망조 진튼제 급제 종통랍 담튼 슈므니 겐니 덴진터브르 브라히델그시 요레 시진핑기 네비 로케랑 중국 등 신도미 등 푸닌시 비와 진들와 베징 로틀 예보요바 등 슈니비 차슬 들 펜스니 일체시에 그 진틀 삽더신 바 펜슨제 대비 개펜 등 레아요바 등 도크르시에비 네트는 개친 들 펜슨 잡조 덴부시 바 잡쿵 극간 이듬냔 윌라 점디 원스 도보토요레 나릉니 중국 등 신도미 등 푸닌시 비와 진들와 베징 로지르 제토 통신세 조요바 등 총통 노아 등념 등 매춘시대 중국 등 아프리카 념리 등 등 베진 우초제 점리 돈출샤제 고르급스시니 중국 등 신도미 등 푸린시 비와제 탑제 로딘들와 진철메페르 기름 사르파시게 레브드르 킨들 등니 제크므니 부마망라 디르틀 테비 체와 툰들 요레 제브 등 와레레
2: 드칼리 쿠니바 위아니 첩 아제용 세쿵 등

woman yila tsumba yina, tongmara, mangzogi geta chuyu kawata, gabri, koda, chuyu pasho, shegegi gyuru hyuwe gabi nele mangwachi tyonsia, ta loka sheringle yinba yina, kongi leishu sosu ya, mangzoda, pata nyibu jarje, pyoge yi yabuchi jambe, ta tanda yinba yina, korangi, pyoge zangzangji, shue tubata, yumi tsangme yinele, gabuchi ya gita, benangi pomajigle ya gyurusia. Pyoge zhongwe tela yinba yina woman yige, Pyoge yabuji majangwa yina, susui gyundengi dhiji laya shukin chenpo tepki dhus. Tangdo yina ngay nindara ngi jingne gyabhar jangbe dawa sunzam jisongwa jela yina nangda meba xie chungs. Tadine nindamgi tse zonggengi aja niki kamne, Pyogeun chowe chwege, gyunjuge geje zhongwa chobuda. Pyogeun kandu jiduge Pyoge gyabje chungmida chonggege yubada. Zhu mishibe mingzi dindyo cheba yina, Kona zola ya geja chiwa so cheje pyoge jangba yis so nasha. Taji geri ji zhongwa ya ngune tibdibu mindus. Nima chik ma jangba yinele namsen je dhugudus. Cheza yang yang gya chonda gyunjuu chiya di kechimbo zhisha so nasha. Tade dara lo sum zam so wada nge pyoge di yinele ji chane nangda meba cha dus. Kurangi gemu goyoshin sakuba ya so nasha. Ta shuizan kurangi janya di yinba yinna. 교계적으로 봐라. 우먼 니기 수비딩네 간주의 종의 직가리어의 수비는 미카시에게 소소의 격의 종이 초기내래 대균주 모두 붙이지. 예고마시 진적이 내주요. 휴자 코로나야 빼 때는 저로 봐라. 아니 격의 종이 여비 내래 아니 지파 닌다리 균주 체제잖아다. 예고기 밀어야 야고 치야다. 딘데 체제 아니 장배는 다 코로나 차샤분다. 로숨 주디 좀 봐. 아니 벽에 지천에 낭답이 같이 신기도 수나샤 다데니 고랑기 수비 토네 르발 게리 셴바 정도 유바 솔라야 직 빼접지 된샤 섬기도 아 우만 얘기 된데 수나샤 고나다 구미 와라 니니다 잡아리야 펜주 첨부 유스 마랑기 벽에 여보자 토바디 있나 중미 조그람다 카체도 자원에 요마데스 다두균도 있나 나도 김도 추구 가주 유메다 아 절루 가주 유메 내가 가르치기 유미소 진주문료 쇼주야 하장기 가부유스 딘데 제바이나 아랑기 벽에게 주제 있는래 니지레 마대바 야도 두고도 쏘나샤 다고랑기 아랑 윤도 시에 동주자 마세이나 벽에 닌주리 있는래 하장기 가부유스 다대대 니라도 가바네 벽에 중기유스 아 벽에 중교대 있나 규균기 벽에 중얼래야 갈래 가부도스 시에직 니 등만 망부 니에바 있는 시네 하고 잡니다 인다 템은 망부 장관이는 신의 로장 시기 도스소나샤 다 간다 내가 가르치에 대한 균형도 깨종 제주도 있는 개진부터 시작소나샤 고랑기 다 단당에 있는 비징 세계진을 시부터 땅을 뚫을 양양 부유시부소 표시했다 민용을 치다 동시기 유효소나샤 아 니먼지 고랑이 뭐 있는 칠을 시작해와 조두이 잠바 중미 망부지기 공기 교인기 태동에 표시의 님부 동기 유부 시베 지는 있는 망조수의 있는 시에지 동기유저가 되는샤 아 고난기 내내 당도 어다지 아 나랑 오차부 주스 때 내내 정이 셰려야 가부 유베 표시지 당원 예수나샤 셰당 차외 지는 이미 있는 미창매 대본 전제 나주 제중과 그수 있는내 침부나 요수나샤 그뒤뒤 가조더제 무튜제 표시 야고 중요하게 아 제와다 심슈딘데 립소스나샤 야 고난기 니마지 총가 나라려야 수수령이 직부 인베 샤림바라야 조야기 뒤주 매베 경기나 군담도 아자직다 아주지 대유가 통두잠바 아니 군이라 착실링로 셰바다가 군이기 남세 로바체제 링가친 소스 그 대제수 있는 공이비 착실 총강도 키용도 있는 공기 동적감 못 제제유보다 동제 통해 쇼라 이모 있는 진주문의 시에 대비 이스 담아세 균도네 아니 중미 편주인 바라 바로 서로 지기 위해 다 공주 제와 등금은네 스무차 유수마샤 사구비 빠남 정도 초와 근대도 깨지지도 있는 우만이기 중미미응하네 야부도 사제디 미창마 심버상나 심적교부도 왜 말하나 있는 초속속기 소나디데 지티기도 수마샤 다야 미가레 나랑라 칼레 크기 민두가 스케치티기도 칼레 유바 아잔자시 두부군라야 냥바이나 기부제라요레 세와데 덴바마르다스 코나기 담비에 자제 수능기도 타고나라 쫌바이나 로직 샹마 숨게 촉주쟁하네 퍼유라 마우에 급수 니마 니슈다 뇽에 급수이나 니마 주정레 되고미에바다 튜주 망치와 임베이나 베남종도 되기유스 타다제이나 우마니 나스네 베남종도 임베이나 소소르 니기 퍼유니버리야 지기유스 소나샤 하지 벽에 측지기 니바르 똥기 바다 진열이야 땅와다
ཁྱི དང ཁྱི དང Losim jikdo tunjie jido denbe zuwa sarba tuyo shimba diyi na sabri ya tongtoba dendeshi. Ta kuna mashine dendesh jige chawaya dingla tari tori tuyo mimangbo jige tonana dendesh jido yi na nija jige chawaya dingla ya dikbu dendye bege duwa la dendye gi dikbu dingla ya yonje ni mi changme ya jige tibwe ya tona chimbo topje kurangi dikbu dingla ya ni pyoshe danya da shabdru chabiyaa daa, chabdui shenpa tindrii chiyaa daa, pyogeyaagi lamnaa gyaji singmoa choo daa, beirinaa yaa tindrii jishidu yinpa yinna, mi tiwaya maangwaya chik, gyabwe miri paharagi, zewaa, sabu yuwa, thongyaa daa, mi pebe suguyi thoa naa rwa, susura ngiigi sim nanglo la yaa, dezui la galaya kabu yinpa, lega kaanshik, yunyung chebe chingi yinna, thar, tila gyaga thoa baya daa, nambati seburi yaa, tontoba tindrii chichungsu. Shemla yinpa yinna kurangi, dikwi tingla yaa, danaangwaya, sungshaya thumbu jiliyugi yinla, ngana zui lendo jik senaadu.

0: ངོ་བཏམ་ཅེ ཐོམི토 바르큐르기티야 니 세바하고서 끄티티르야 마다 아마첸추 광키 ངོ་제 김살이야 카부미소웨치 르니기 츠소리야 족세시 팀부시 타디티르야 니야 ངོ་제 김상 풍스주빈 카네치그시 시 아리야 삼르드미나소 코니 면칸키 게토티네 동예 유체 주증에 추추 급튀튀리야 교계 폐지 예스부심부자 제사 도토 알리야 토순 침부나시 나탄 기지 참야 카체가 마시 콩킹 알리야 심숨망 보나야 예스부가시 동예리 죄무토자 교계 주니리야 카바르깁소 주니키 예께서 튀튀 나라 심부교동긴 난네 미주야 여미발 루루리야 쇼르소 리야 ngaliya thothong phuchu yoshi khonsu ya nga than jawar ama mien ne jigma shi khonsu ya nga than jawar misi shibu khangda tha dungye chuli ya dia thu ma shi kyoge ngan chu so we chi thu nga phagyu chung se mi ya ma ge thu mi chung shi reng ni chi bu shen chen thu ne ge chue war chim shi chung se thu lo gyu ni nge myu thun chi mi si la nge ngwe ne sian ne ya
1: 如同塞土出于阳极时我让你特日你那么容易因此那点儿我让你运气他重复塑胶要马时各点儿不敢把你龙爱也不谈不想把你罗捏来那边要马时没有军气错呀你也通为没不谈用俗从行他们先看见你不出没信你人所破的局落地局内自主扛着结果迷就你信不出
0: 明年小学期头估计每个四月往期头头到年呢你是不是这些听你干嘛过不住呢干嘛给他中一盘盘进不他人才没盘没去控制能数场面当我他刚来你个儿擦出没打的鞋子还将首先起高而去了他过目当班出场没哪里呀刚不帮别急新年你也读不读提得不用的数期
1: 在某忙不是你提样样家所各地区你三班他能够有心理压差三处似乎跌不灭了头痛为他周围普拉姆人物体呢没有那期我让人心可没到位从哪给出其中一个运作了呀竟能帮面给心帕萨面班出租卡做了呀对不对三十几卡巴人是不说
0: 忙不是吃过去平安我让我们个人心洗个钱不语我应该拿着提浪不得说我空中杨子兰跟心里要求的说其实他吃过不行你我让吃不吃他找玩可以跟他谈懂住的什么说的他能恐怖不到说作为女子心里讲过不是恐怖不够其他的给我谈过其实不得吧
1: 我在读书老板呀马个几三岁不说他就提到整个民族提到军空集团车位去了呀出你去俺的呀落到进不得俺的呀面跟穷去俺的给我几趟找玩可他你给俺的呀学习训练俺的呀面就落起劲还将心都进不用俺们啦俺们啦给他落到起了给难过时马个呀俺就不给我
0: 不给别人能做那个嘛事，是些个事。建筑林间空土规模林间里呀，我能认得着西边增重整整体雕刻年轴水平，里层几面呢？增重体能雕两个南年轴水平，林间内推动土生那有不少，林间修点教过。

0: 시체 루티기 탑람라 리티 치다치기 웹소키콜라 모두 세브시다나스 다샴라 아니 킬라네 어 롭생기 난드엔다 아니 루트기 코요고다 가죠 송제제비테 겐레나야기 탑시 믹서치 카르체는 기비고 모두시나로나
1: 다알 당보디 콘조기 다 땡기슈바는 신 교련체 봐 아니 콘조라 고여바디 카리 레도게 되제 다디 롭수기 미유 잡고 이 말이 봐 로마치기 뇌네 콜라판 고여바디 봐 제야티 당간조도 봐라 lupdiyo re re dawa sum sum, lupdiyo dawa sum lupchon chi nga nga tinja yuwa re. Tini yang lupdiyo nyi dawa chu, yaa duyo mada lo sum tinja nga nga nami nazo yuwa re. Taa di lupdiyo ti, tini Khurangi pagi kari gugu duga diya jaya raba. Taa pina Khurang tani lupdiyo di nangloa la, tini tagi jangya yinsi laba yinsu na. Ani nganzu lupdiyo nangloa la, tagi jangya ki tini zinja rabu tinja duga diya jaya. Kasi tinja tinja wezam tinja meba yinsu na. Ani ngarangi ya lupdiyo ki nangloa la, tagi ki lupdiyo di chay ni. Khurang laba wezam ji lupdiyo shu. 야 다가 능신기 주머리 잡으더라 장야이나 근데 동가 나로라 주머리 루젠 되게 두게 돼 진짜 민두는 양 나랑기 루젠 나로 주머리 시제 되지 되지 셔야다 코라라 봐 수지 잡지 진짜 시체는 어느 도난데 만년 배고네 주름 잡고 진짜로 지게라 주주여라
0: 레즈레즈 다켄라이네 만안츠 동가 로테나 챌레나제 로추탄스 두두와 더 진짜 인도 아니 켄라키라네 튀균도 키랑기 루프토다 저와 컨디션 주는 게보다 키랑기 아니 켈롭긴 저와 상부디 컨디션 주고 비텔라 믹스에 nguyen zin shi kanchinan ki yubukur mungtosh naronal.
1: Gelukki pargi jawa sidiw zine da ku kachinbu shibuchaadi warwal. Ngigen jige nguyen gelukki pargi jawa di yabu gugu du na kachidi dabdibu shibureyla. Laksam ziyadi re. Na tanda nganchu laksam ziyadi gabri yaa jiba deyze kyua chugu yuwe nabatinti du. Laksam ziyadi kaba kugu yorasana janggul lama zongaba chimbi dini mi changwa liya lakbi sambasi. Mi changwa liya lakba sambasi ziyadi changbul kugu yor. Tiso anzang gigen jige nimas nijige nalwala lume du laba jachakbo chiyada jige chabdungu suru dili chiyamiba chiyad. 학생남다기 고네 아니 루지 제바이나 덴덴코라 코 기겐디 학생 유에바 남사 하고도와 진짜 제제 아니 로마다 기겐 바라라다 저와디 야부차도 그래라 먼저 넘기 비비에게 담비 고라 딘베 타세 아니 준기 굽도 해야 된다 여러 봐 다 디네 니바디 마랑게 단대기 길로기 저와디 길로를 하나 데디어 하다나 가서 길로 많이 초보 인세야 된다 깨지는 제고 알아 봐 디 마랑은 야 디라 티삼게 예메스다 깨지들 이랑스 지금이 chobu chobu rei gilu gilu reisi. Di sidu da ngarangi gigenda lumiengi dhwa teran che, ta di la ngundru chadin si nianza inji minji mi zhanyam dici. Gigenda loma zhanyam rei. Yine nga zu tanda lubla jubia negam na kiran loma rei nga gigen rei. Di zhanyam digi chadin yuebe ting la gilu ki dhwa da haran dede yu la. Di sidu zine yang miji gi mizi nangloa la korangi ta pagi tsune gi kosa di jibu jibu mahin pati. Bena ura cha nizu zine ya jik pa chue ni shuba yina kimzan jigi bala yina di baba rei. 계란 김사 네 나라 대대 바바레라 제가 레고 나라 주도 내게 계란 김사 네 바바레 디스도 현상 안 좋아 대에서 가르서 오래 김상 그 나라 바라 인베서라 레고 나라 레베 얘네야 장다도 저와 유비서를 대주다 고사 제부게 하면 봐 진제기 아니 왕기 나라 된 거냐다 계록이 좋아디 계록이 좋아라 하나 봐 송제 두스 바체 에 루젠 집에 교림 된 안에 지게 사상 남다 아다가 나지 고조 말로 된 지에 차비 지나라 봐 야 권조 미지 나라 봐 급인 지병이 깨져 지나미네 시에 마 기계지 이미 아파 미끄 잡으지라 미네 상부도 되니다 루제 나로로 조디 학삼기 고네 결국이 되와듯이 아니 로자 파 튼사베 지랑아 기계지기 마 비기 기계지기 미끄 상부시 되니 배나 비계장마 제주다 에 비 배주 땅주다 다가는 시기다 미시근주리 강한도 두기 받다고 잡고 되지 아니 주위에 그 줘라 다 기계지기 임베 미끄지기 뇌네 되니 광조다 봐 기계지기 되와다 봐 로자 튼사베 이네 봐 야부 차도야 진짜 잡으지 견라 답시 된 거예요
0: Lazlase, ta tine kinla la kandish yuwa jila ni on tui gyundin ta michi hindu zamba ta chowe na la ganyan ta nedion chaya di gyundin rang shingi nizu shirba. Ta tinte hindu zamba ani kinla ni ani tui gyundin nga nang tsui lupto so chaybe nedion ta ganyan takcho chaya la ani nyamnyon ta tabshir chi kandar chi pechu ta nang yuwa la.
1: Lazlase, ta nganzu lupta di yang dekzu tarmian lupta suan zang ani lujun ka ta dek zemin ra yuwa li la. Ta inye le ya nganzu dharma kanzu mangbo ji mi dharma inye le simba lujun chabu tinte. 예 망부 근데 요라 망부 제 용구이 봐. 기소한자 아니 건조 망부지 바유 장라샤네. 다 라굴룽구 겸니디 라자라 로준 제가 용자든 저 소한장 로친부레 삼삼마제비 제 건조로 봐 근데 네 싱글치 아주 알바 디바 아가 도도로지 제 아버도 건조다 라자라 룽거 참이 미규미 아니 건조들 레디즈는 인제 수익이 될라 강해들이 제기로 봐. 하여튼 제 제백으로 봐. 답시 다당 로그람자 제 싱글다라 미네들 제 진제 제제다 건조바 어다 기겐디 오늘 약보도 만족할 생구치기도 진짜 산비가 전환돼야 되나 딱 건조 쪽에서

0: 내딘 나자 로존 제가 용도 전에 증준 내주 통해서 얘네 야 와고 그 말 봐. 랑가디 야 그냥 저 마 그냥 용. 아니 진짜 문제 내딘 건조면에 야 그거 매바 이나 건조 발로 속여지. 진짜 진바 이나 랑 노버다스. 진짜 저거다스. 그제라 진짜 신은 미 동바 이나 아니 얘네 내주 신부 수고리라 랑가 노버다스. 진짜 제제 아니 건조로 봐. 에 신고디 봐야 가신 님이 잡어. 진짜 지금 아니 라버도다 지디도 봐라. 강내 잡어 진짜 제바 이나 아니 답시다 이제 건조로 봐. 예, 깨지지다 미네 시로 체니 말한 기겐지 인베 뭐냐 딱 기겐지 지동스기로 봐 니바 아니 로마소소도 봐 응원도 보자 부르지 진제로지 슈디니 아바르도다 로중중이나 로중 지하드다 개침부심으로 와 만주 미지기문에 차샤바이나 로중 지하드 미지기 날라오겠다 치 아, 내가 개치슈다 다 당부치고야 돼 이말이 다 콘주닝제 당부치야 고급도 쇼업으로 봐 다 얘네 콘주 단다다 고급 담진 체니 콘주 문진자부 두두지네 아니 말하는 게 응원이다 콘주도 봐 강한 두두기 로중지 봐 로숨 파르친다 치토비야 딘제기 띵나 봐 로수단 구자자부 근데 쇼이 그래서 딘제야 뭐중바 인수네 봐 강라 외삼으로지 차바 인수나 무두 로중 지하기 담남다 구자 콘주 봐 제제 딘제로 지체는다 로마라 봐 싱구르 지나서 오마르비야 딘제로 지쇼이 요기라
1: Lese lese, ta kenla kirangi ngune she nita kegen zhangwe ki chuzay mutu torde tanya tela, geje zhangxin kanyi bi tela, nguenzirich kandirish yu nal.
0: Gigengi da chuzay toru tanya di, gegab yinari, miri yinari, lopja yinari, gigenra yinari, bai di, ke chishu ji jadegi wari kela. Tadi ke chenpu shibu yinbari la. Gyumzen zhabu kanyi isi na, gigengi kurangi kurangla rewa chenpu cheni, kurang kurang lopjong yabu chebagi na, ani kurangi chilegi, 누가 첨부 체결해라 룹딜라 탑람단님아 진짜 체결해봐 진짜 중바이나 아니 테카르디 로마라 변도요 로마라 변도와 제니디니 조함에 맞이든 계급 이내리 페미리 이내리 지조 이내리 가사카라 변도고 열어봐 다 고란기다 페인 변도 잡고 디요하리 말라 딜라다 심난기 계지지 제유 냐마 니동 니슈 담비에 로도발라 동갈로부터 주니 로 니슈 담바 고래 제고스 담을라 두두 제고되는 안주다 걔나 자침부터 두두 된지 쉬버 걔나 이제 된지 송기도 루브제 기행 제반네 되니 루진 취신 봐 루진 취케 봐 제니 유림 말이 송 아 유림도 유거나 당보 기랑 기딘 루진 취기 말이스 되니 기랑 루진 글리글리 취신 봐 차 되니 기랑 글리글리 루진 취케 봐 차 말이스 이게 되나 알아라 유림 지그라 유바디 가르야 하신다 봐이나 아니 로종 제야 로종 제야 디레마도 샹다 유림 가 개지 줘야 말이스 제니 겔라호란 캐브 친구들이 기긴 친구들이라 아니 두다 주변 송구도 와 도둑 말랑 로 잡고 제 중중 잡고 인데네 아 맞다 띵문에 걔 친구 슈부지르도 가 삼제 공기 송배 자면디 예 아니 신지 잡고 잡자 에 코나 등두디 지라 니세 전에 딘저 송구도 루젠 치겐네 루젠 치신 바단 치케베기 차베 주름디라 메도 미로와디 로브종 지아드레스 디당 냠도 아니 가르 용거라 해서나 소수 루젠 치베 냠용디게 조금 제거리스 디스류 기겐 루젠 치반네 치신반네 치케바 차베 줄음디라 로브종체 냠용 조동게 로브종체 냠용 조동게 도그지 제제 두고 요아레마도 두스 샹다 교디 간라야 데니 데나 제라 기겐 루젠 치겐네 치신바 치케바스네디 제가 말했어 데니 단도 공기 깔롭지글라 디 기겐세한테 제바이네 인지 민지 강할로 진기 기겐 서로 차고 말했어 루브종이나 루종 기겐 만진이나 만진 기겐 통진이나 통진 기겐 코라 디급라 랍제티라 장추바 키에바 진짜 저거였어. 디시도즈는 아니 기겐 랑게 달로 좀 지야 되다. 배디 문에 항상야 그다 예 개침 부차 되기 위하여 땅 가지고 기겐 먹으러 전화해 낸 거 요 알아봐. 근데 뒤에 그냥 슉 잡지. 매지 지게 나로라 무슈 아니 매지 제강 로소스야 디 미 강가를 쉐기 위하여 돼. 학벌도 니 나로네 레리 니게 된다. 제강 로소스야 디 멤버당 기겐이 말. 멤버스니에 디 류기 내주기 위하여 기긴스 네디 심게 네 주고 유디 내리 뒤니기 때문에 문네 제가 로소래 미즈코나 소소 주제 도로 약로 좀 난 거야 근데 이 것이 진짜 지한다 인지 민지 기긴지 이나 아니 켜봐 자기니 봐 텐데랑 기타 주제디 루이 침니 마디야 봐 아니 소소기 되니 로소도 주제 때문에 유도 사회 정제 토비에게 체도 아니 되주 유제라 로조 후다 받아 지야들이 됐다 말하는 게 이제 삼부된 거 유다 미신달에 되는 라고요 로마에 되는 라고요 기겐지기 뭐네 차샤바 있는 균등 그 추회 추라 콜라 효인 게 되주 망부 중국 연에 도달해 있어 다가 능신기 로조 지게 로마지 뭐네 차샤바 있는에 효인 지야 되주 망부 중국 연에 도달하다스 드디어 나 기겐 이내 효인 지야 되주 망부 되나 어 도달이 삼제 소수 지기 변화지야 당디니 아 중이 지야 도조다 로촌 지야 담람 도조 로촌 지기에 로만 지기 거는 차샤바인 오다 도조 도송아 두 된다 기간 레비스기도 와 땡에르도 와 삼제 아니 소소 소소다 구자 제제 중제 지야 다 론진 다야다 로촌 지야 딘데 체오르스제 근데 걔라고 딘데로 쉬어요
1: 레슬레세 달레쟁이 줄이 캔랄 컨디 쉬어야 지르다 어 캔라키라인 로데다나 딱 급심 중기 루브투이네 하자만 고치 티나요르발라
0: 나레라
1: 다 딘데 인디 샴나 캔라네 아니 어 캔라키랑기 루브투초 제와타 최영거지 가르테나의 유비콜라니 응안소 냠주시나로나 쉬어야일
0: 레시다 로마 다 중재 약수 통수 만주디네 천사베 제라 통진의 교동계 진제 중요요 된 단다 내릴 높다를 중요되는 망부 종류여라 내릴 높다다 잠도다 하버도 공부 단다 수리 높다대 중요 망부 종소 부여리 범우야리 콘졸라의 지준 잡아 잡으래 다 콘졸라디니 이 그자 지구야 그라 나랑 바리 와 잡고라 마음바라 칠레디 디니 배주체니 칠레디 마음바라 소수역이 되니 조화당 칠레디 마음바라 지조라 잠디 주야다 칠레디 마음바라디니 비베리네나 잡도 주야 진짜 오래서 제 초고 잡 진짜 돈 다 디니 로마디에즈다 주제 디에즈다 고 셴바 잡고 콘졸라다 로니 잠디데 비율로 좀 지도시는 소수역이 다 초낭 다 섬주 도주 비율마 제약진가다 강에 침몰함에 버터부터 자고하리 좀이 지하시기로 봐 아니 콘조라 무튜 좀이 제약된다 봐 꾸마체 마오발라데니 바유라 축소 주기 주기나 좀이 치 싱겟덕기 때문에 좀이 진짜 제약이 와서 호조 첩다 보고 있네 아니 좀이 제약 도랑 진짜 내가 선이 나도 콘조 좀이 진이 되도록 바로 걸고 있다 진짜야 망부 총수다 진짜 제니 아니 로마 주제 약가 도조래 와다 보 진짜 되고 다 진짜 로마 뒤통 주제 뒤에서 신바 도조라 다 키 넘버 진짜 기대는 좀이 제 시부든 데 맞으면 인선내 야 개지 말이지 마오발라 미지 대비 유름 나와라 인지 민지 로바 보지 전 귀이기 빼디 망부 나라면 빼디 망부 다 버리스 아 삐딥스네디 망부 대비이나 아니 편도 가려야 돼서네 삐딥스네디 기부 담바시기 투기 제와당 남주역이 빼 아니 주 공부를 집에 외부 독도진 인도 계란 게 매제 나와라 항상야 편도 친구 요래스 진짜 아니 마오발라 좀 봐보 마중만 인선내 로바 보지 전 되니 칼리칼리 로바부 럽지이나 되니 아 좀바부지 자용으로 납제 딘제스니 콘줄라 바 총고 잡아 되니 되니 딘제슈 되니 개치슈디다 마음베 미지게베 유림 나와라 되니 소수기다 미지 디기다 되마지 개고르바 다 슈부지게 좋아 되니 교수 좋아보다 아니 지 아니 지 직자자다 동자 된다고 답고 차나 저자리 되니 화자바 있네 교요 말했어 디지스야 되는 제단 의미 나서 열었어 디지르다 디기 디당 가르 좋아요 해서나 기랑기 미시 군주 좋아요 했어 미티라 링니유 좋아 미 리지디 가르야서나 코란 정신이 생기게 주바 상보 디체 다 미치기 정신이 생기게 주바 상보 미죠지 니용고 알아봐 다 정신이 생기게 주바 상보 여바디 아주 해소고 말이 코란 주바 상보 여리 다 정신이 생기게 주바 상보 미죠 미디라 아니 답자 주동 체제 로소 당니 그런 게 마음을 봐라 아니 지금 미식군주 상부지게 권에 미지 디기 디기 단데마 야구야지 개침을 요하랬어 다 디니 아니 디딩라 디니 로전에 장샤비기 릉에 디게 디 배주체 아 소수의 남주의 제도 디제 체제 아 마음을 봐라 인지 민지 다 뉴람지 세월했어 인지 민지 뉴람 가르 중내 케미도스 계란 뉴람 총개명이냐리 칼로와 지하이냐리 마진 지하이 가르기는 케미도스 인지 민지 계란라 뉴람지 과하랬어 뉴람 디디니 기랑기 체니 아니 디딩라 맞으다 랍샤바스네 기랑기 신샤비게 시자디게 배주당이 디니 미시군주 약바지게 권에 디니 지기 시자당 디니 미시군주 마준유 니당 냄베 권에 디니 미지 디기단 데마 야도로 제로지 치엔다 긴제기다 기겐지 뭐나다 라사남다기 전고당 레와 잡고케나 긴제다 둔거 쉬고여라
1: 레슬레스 원토체나기라 这个那不错，咱们的领队听得俺从刚枪锻炼起来，先住实验。

0: মিংসে সাবে গেমি চুংয়ে কিলে টুকজুরি চিজে সয়ং চে ইউশি
1: AI 주민년주 투적 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키 년준 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준 슈벨레 체세도 거스
0: 뷰리 키레 기신 치바타 투종 신장키 개용키 사드르렌드 진도르 뷰리 남자 균투나 긴진 체규 진다초베 치주주 您各州级别 사드베 중국级别 신장 키레 진충키 사드르렌드 진도 치마티 우로모치루 과초니레 대바 총제 신규탕 튜레 냠치지투 튠조르 신주 사비제키 제삼시 주유시 신장 중권초베 지유긴코와 순수위이 진도 치무니 사드 지겐키 최다 최유시인라 북등 원교키 경뇌 요체시경인베 난츠 제순키 마초 지겐탕 레시 리지케진 와르피시 띵섭체네 자치 주치타 갸교르톱토바 치초지시유 로주 진도르 유르토사웨 중제 리고토바디 신장 용키 뷰리 남장 나동니게 주주 투몽토 진드나슈바타 퓨주 남장니게 중니르 랑종 중심비에 차바토바 남창 고주코니 개용키 제정하게타 제차니게 제적야제기 제수츠부제기 남니 남창 주주를 개용키 개판 탁주기 진도키 차가톱시 남장키 중제디랑아 튕규총화타 멍외도지고 통출 예하잠 문율토바 중리 진도를 딘디 시럽직두타 사트를 딘니 튕내기 뉴부치로 당디 텐신 허장키 레드 수수 균퉁아 피토부 중유 치드 멍외 망보 내를 키외 권리 튕규 체디 키레 진충키 사드 피게르 순수 니유 신장 진시 치첸제 마간 체유 공시 태동 율추키 람스르 디니 지르니 동 갸미 니스저 주요 신장 호시 장종 종키 치레타 뷰이 미세 사타제키 키레 진충키 시 남장키 차게 멍외 톱시 멍외키 로교 띵디 체니 키레키 락제 신주 사비 균퉁아 체규 로데 주유시 주유 공시 직접 진일리 쇼허이 너닝 안츠 심주 사비 체비 잠지 눈키 튠제 사바 튠기 보체 치루 슈칭다유 타딩키 시주기 캐상에 안솔 튠제 사바 심주 사비 체비 딩수 나외 치루 치유 공시 레치 누규 사비 랑콜타 태뇽 락제 청진 벤조르소 사타 진람러 조니 주미 튠레 피게기 고급 사바 전린 체규 인시제도 칠레 뷰리타 믹세키 킬레 징충키 봉카 균퉁아 칠동치 신장키 노르시키 로교르치슈 균체미바 칠당유 지르니 동갸미 쭈꾸로니송 계급타 장경종키 킬레 징충 피게기 치드멍을고 통주르 실레게와 전인타 꾸지체네 칠레 킬레 징충 칙동타섬러 펜버토바타 킬레키 락제각주 땜뷰나 제규 롱람체디 킬레키 사드멍시 균퉁아 땜도당유시 노르시키 차가탕크서프 신장 호시 장경종 용키 다와탕보 디타지타 무칸주타 킬레 통주티 멍외도지키 섭수균남젠도비네 냠레 무제 디시주둔키 킬레 딩충타 충제 치송타섬러 무빈고 통주나도 죽기하섬단디 멍외도지키만에 눈댕아 마주다와타 킬레키 멍외코유키 강에 쓰러체유 티탄 첩지 마제 총재 셰프 마라 균체 미발 퇴장도 다니 노장기 신진타 랑종종 아주 원래 칠레 뷰리타 믹세 사비 칠레 리쿵 주비 사네타 대신 빈튼키 칠레 니긴어 중어 숨리 쿵소용 난슈규 도린 체바타 소용 신바타 첸덴 신비 칠레 추출러 차가 접시 티탄 첩지 계급타 랑종종키 치드 멍을고 통출니타 치와 듄타 사연이 다니 멍외 도지 카디 직시 갸별 체디 신장키 로지 카디 중무키 갸치니멘키 멍외 도지 카디 직시 차가타 카섭 제브시 균체 미발 멍외 타 레라 창외 시주키 키상 균체 미발 망토치네 텐산시 웰 허장키 키레 징충 치도 망부 탈괴 렁규 벤조 크기 대외 크기 뷰체 토외 피게기 르균트 균체 미발 군유 속조 타 권덕 침부 뉴규 체유
1: AI
0: 年年准许别来参赛队伍歌手。三天天给，下面了过去图，平均哈斯冲击给，哈斯冲击体，每次天没班，找闺蜜去，如果年初西都女秀与贵队队员别，光亏不是三少男，年前三桂班，平常用叫密码西凶三队熊军扛起，光做前辈，三队用这冲队托尼，西到穷二十呢，龙安前去，前桂专门变身。 他是冲击给雨果去蒙西里拉参瓦推仓的动画塔，人类雨果团在扩展配送措施动画，雨果社区出在历史动画，雨果人类去南部十度动画节出席里面，早年托匈奴隔壁人类雨果南站给出全国前排，蒙文全国同学亚当阿朱来给自由的塔，给用塔，他那快乐西部雨果为每次天人把图用过的塔，天际用起。 来养用对去，肯被给及人类如果名字是对对应不是，还是冲击去，只有艰苦为。龙安前去，吃过专门变身，还是人类如果偏见的地位没有你，如果玩如果用错，体会力不用我吃给他，从没错，人类如果偏见了，特别更多他偏不贴杆用错特别吃给提议，是些不是？如果去蒙西吃这碗饭，退过长途就是。
1: 还是冲击去，吃过羊去，如果你吃麻辣烫，如果是吃麻辣，增重两杯麻辣鸡，推过长途动画塘，增重大锅来的汤，女婿杀气，给块当年，如果为小区区，对看那边，两块去干湿烧去，只贵贵只历史当年，如果珍珠两年三米七八，历史冬的汤，索隆月饼，蒙西只贵做准做年的送年，贵的动画塘，索隆快点去，只贵推长途动画。 索隆快点去，小区贴点动画进车轨，给及雨果吃雨准准明年，还是冲击去，给是马尾村大堂，跟村周年冬至七八，贵的城东所得的进去，小区出在托尔当年跟村属，用为雨果去得的人心，俺为吃了冬至饮不是，对在托尾，人年雨果团在俺为配送超速冬至饮行，还是冲击去，才是托尾过年，破张不得了他，走了康。
0: 爬过冲冲节，第二级别；爬过南充去，如果增重亏对个塘，女秀如果能做增重亏度，也可给胳膊人不那边，如果增重亏对个规定动作，就不让冲塘。偏不新着说，胳膊人不西边增重亏准度规定告诉动画，比例去，肯定人类如果通过了，第一年如果人体在这卡级给新切的，你都给，这些如果塘，果然定是如果说，如果人体在这人不切对不是。
1: 我们人类学校了，虽说进不谈，忙随两年去吧。参谋再去，另开招新所，能不能忙？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타쥐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비부치 키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停了不前，中国南北界的别不前。

Tensenangri, Teringili Tenang Kube Jashisendro Nambara. Chamdane Yushong Parse, Yarnang Damre Gengamgi Nyamgawe Pojur Gorkobashitang. Tuenlegi Keshwele Dene, Mangshu Ngujub Chungwase, Pyeongchonggi, Kenden Tuenlele Dene, Chongsep Targele Tuenjenjaru Gorki Nantuen Kachi Kudishuyo. Shamla Tangto, Chamdane Yushong Parse, Yarnang Damre Gengamgi Nyamgawe Pojur Gorkobate, Ngojushuyin. Yartu, Pyeongchong Ningchir, Nyangchu Zangbu Kyakyur Gyubatang, Gungshung Tu Yuzheki Zishin Ngotingting Tu Gyeshin. Gavgar, Chucha Rangar Purting Chebaso, Gedo Ki Bebarwe Chukong Tini, Pyeongchong Yarnyang Gyekab Damre Jiling Yimbashe. Pyeongchong Yarnyang Gyekab Damre Jiling Ki Ji Gyakyuna Jichin Gyedong Dungan Sumchu Sobge Yuchin. Tienang, Damra Naso Ki Gyakyuna Jichin Ngadong Sumchu Sumchu Tunsum Simba Tini. Sadwe Gengwe Namang Rangshin Pyeongchum Chobe Sajatang, Chucha Gwendwe Chayu Shikimba Masi. Rangye Ki Lunuk Tanzam Ki Gengkam Denja Songyong Ki Songje Kejian Shikyanri. Tengab Ngozang Ki Rabdu Genbe Kangjong Ki Yushong Dini, Lodzul Hakdam Ki Nguyenla Chelung Ki Kengbe Chamdang Shikimba Samyuele Debashikri. Ningzhi Chonggere Chayip Chu, Luding Chongze Yumitang Yarnyang Damra Todam Songyongba Pinso Tseringi. Tenga Changme Koryu Songyongla Tonang Tezam Chikimebe Chujam Ki Kangzar Kenyi Ki Kengba Tang, 준신 타르토르 메베 추계급 신가 추는구 유제주요 야량 담레 겐캄 코류기 준도 되니 니동 구로로 담레 지링 최대 서세 준바네 고추신 자지신 답규 야량 담레 칠롱 림신 자유 니동 주주로 야량 계급 담레 지링 도담주 무엇을 고장기에는 조제 다 바라 림지 겸나 몽우 고르 통주 직단체와 듄단사의 두단에 멍시 지구 주준탕 겐캄 라르소 Senshibki Gengkam Dashib Chilenso Ki Lugu Laolen Darwe Damre Gengkam Koryu Gimishin Leksu Chingyu. Nidong Juju Lu Cuntu, Sanye Tie, Yarnyang Damre Gyu Ki Sashing Mu Chikdong Sungkyalak Damla Ritu Tangshin Tang Gyajangso Junshin Naso Dabyu. Punzo Chirin Ki Zare Tang Jabzikherne Damre Gangtang Lam Gyu Tu Kenyi Dukin Ngong Ni Ki Junshin Ki Gezala Dashib Chishingyu. Talo Lu Tukju Rupsumla Lebe Punzo Chirin Damre todam songyongba chene lo dun songyakse. Goryin songyong gyunche mebar chebegyu gyunzo chirinki damre gyundo la nyongzor samu chungyo la rangyi ki gyengkurwe sakongi zazishin la gong gyunga hajan chenpo yukse. Gyunzo chirinki gyunshin chwedo gyote tenga tangwe to yube gyunshin ni yengwe ki bomshue sumbu yinba tang. Tagor ki gyunshin zama lo ju kondo daba shadare taja chenpo cha du je 급대도 정리기 답이 준신의 가조로 챔벼다신 대답을 주요. 양양 담라라 편소 치링 답이 다우경바 뒤지 통화 유가다. 공수 로콜모로 랑랑 소스 겐지 사공수 교내 모장 쿠이테 냠토 송정 치신유. 다우경 배니인 따라 꼴십 송정 치바다. 균체 매바로 투요구 상도 쪼에 세리당 뒤배 더십 세련 말라기 냠토 쇼대 치네 양양 담라 송정라 대교 땜부 치유. 산에 되게 은정 롭친소 토롭탕 냠레기 모캡탕 답차지 추제소라 겐캄 다시 세네 초요네 체육 니동 시정일로로 벽에 야냥 담레 겐캄 말하기 계급 니네 다시 세네 심주 서직 모여서 고장게네 야냥 계급 담레 지링 체리 담튼베 순경탕 배제 루트 초요네 폐제제게 튼잠 서바를 비업세 다자 담라 다시 세네 체베 신트나 부구춘부 지신 나가 납게 숨주 섭시 다 리게 섭샤지 니게 숨주 섭시 코여가 다 겐고 남한 정신 균체 분숨 소스 친바 겐카 말하기 덴베 정신 균체 메바를 렉스 친게 담레 코류 균튜가 렉스 친에 타고르기 망조라 겐캄기 용법이라게 야냥 담레 니덤키 저입주 루딩 종소르 균튜장 균주 등하다 미장 숨게 업주 니가 유가 다 담레 송경 레튼당 유고르 폐계라 균투 구대 당과 당뒤네 루딩 총제 망소게 바파르 탑람 산미체버 양수진게 저입주 루딩 총제 차대 레튼 주카기 주미 총셉 타르게 최고바 양기라메 민아르 총제 난기 망소 계제 듄줄라 야냥 담레 전종 구유라 되네 바파르 총와타 서신 규슈타 전종 구유도 레슈 신도타 유소 칠총소 체베 로시브로 총소로 바파르 꼴티 갸락담 용와르 꾸이티 투 유제주유
Nidong loro, luding chongzi, mire chanyum yongbop gochi sumla zam sinyabse. Gengam nyamshendo zhuwata, jilung kangsar zubane, zishin kangsar giwata, chuja rangar purting chebe parki, yarnyang damre gyungdo ne, kangchong sadwe gengam gyurim denbe ngang, zuegyong chebe, suyonyam tebe, laglenshik rela. Tanzan mire kagi mangso zu, ringwen chutang, miramne mirab par sungkyong tan, ningzhu tenkyong ngang, letun zhubi, misim guwe, gyuglenshik tewe re. Zingilengi, sham ki nyanshu denbe sungshe de sen chubzi, gubelengi la mutu, tunle gi kechwe la dene, mangchu ngujub chungwa she. Lunzhong gi, kenden tunle la dene, chongse targe la tunggen chabu, gorten, mojo shubi yin.

0: 첼롭가체
1: 신은초 행기 공감사 타당한 안주 생고 촉별이 된디나 안주 중요한 룸진이지 지기불이고 되게 철럼 돌려고 주시비 첼롭가체리 제시 드링케리 제나리나 옐히야 제제키 사투싱 조리 좀제리니 용화야 퉁기 조르웨 고티센더시 티야 지게 수지 시시핑키 팅럽싱레 페게 도타한 싱레기크 도친 주진 제바야 니바토 제제야 퇴리아 땡괴부탄 제제키 싱레 팅럽제리야 퉁기 조르고시 네시이니 나여시 강종사 퇴응은의 주위니 가뮤티나 강종사 퇴싱조레 피게키 가네시회 텁조지레 교여시라 편종키 싱조레 피게탄 균도동와야 체제키 퇴응기 조와탄 카치더 밉시시 외마네티거 넘추로 구구부탄 나가뇨와탄 퇴버이니 마부유비 무지 퇴제이니 하장 뇨뇨이부탄 노루 칠루니 초구비 노루 피고로탄 시동제디니 뇽웨칼 강균탄 심리 충부이나 중구 친부이나 보고여시 스버토탄 최제마와 서신뇨제니 사투신조리 폐계리아체비 간에 조우디나 임시 니마밀라리 사토르 서신대비아탄 조지 초아야 갈래 친부유루 주구유탄 다자 첸제야르기 뉴부치니 뉴제탄 딩서치 갸치제제리아 균도총지 편중키 싱조레 피게키 남바야 균도친토 릭뉴제탄 장도진 팅럽제제키 초수인의 균율 규시유시 첸제싱타치바야 순산니 가구탕구티마탄 로티다나리야 진시민의 망부 사도야시 초지 네키 나가이나 사베이나 대수체유비 순산 캡제티 주저 구인시부탄 무시니 야무이나 니길학점 두토바 퇴장 장미 주주이나 주리기 캥버지에 초탄 첩지 지야탄 카베루 구인디 라제리아 미지 규베이나 리주체바야디 착샤탕 워마 비부유탕 배탕 쿨루이나 부유가 대회리바 신조배 버바 편제 대회이나 무세 퇴부지 중요시 외마네키 나가이나 사바 기신체바야 로주창 고구요시 다자 최다칸키 순수 라제키 로지나리야 소비톱지 사투 주지 딘자탕 캔디 툴리키 멍시니 댐부지 딘요시 前节 相比前节, 拉节没几前堂, 就用其行住前节名呢, 东扎卡谢吉, 罗达的重组堂, 推扎南巨节, 比利地组堂, 沙节旅居, 前里堂屯别国尼, 扎地秋苏节, 没几一年几月时, 听啊张爷一年托堂, 绿家巴亚, 米秀宽纳丁归吉, 他家行列吹节别去节巴堂, 秘密, 남추이는 신메도와탕 자르 순교인의 지워시 토장주 굴리야 최대 추차나리야 추리 소자탕 모세냐자이는 지더 협대당유비에 군투수 노루 샤시게 미토비에 심지 제구유여 마시라 기고 누베이니 치루치여시 제시토위 신카 유진앙 디바탕 추진중탕 장도 디주

이니 치루 치여시 제시 토위 신카 유지 안 디바타 추진 중타 장도 디주 라제 캡디 다지 레뉴 시차타 차샤타 거주 튠제 레뉴타 피게 다지 디심타 워제인의 수비타 지오미 쇼타 마트바야 제디 신조 튠제기 진콘 더파춘시 차종타 정지 신례 라제 列地列丁节 김찬창미의 现在起萨提新州列 숙급제 能数大米呢 미키 디송고디 군대내에는 미주가 감 십주례 개교 마시 지레케베 양탁베 미주기 군시디나 미리아 송교차기 개지 제덥시입니다. 행지리나 미주 감 십주 신비나 감 중 예수 개지에 양다 치밤 야나 미중지 예수 개구시시 이제 제비는 신이 미갈레 카밤 야나 감부차바야 문고 두고시 니비디는 세르장도키체리망잠사고비디 미게이나뉴르구응웨바탄냠투구데체투비나미리아뉴므지탄크웨버기나뉴부튼지 계시 릭지 코나 둘린 체비나 수구나리아 키루탄 둘린키 투주뇽투 당투비에 샤캄투주야기 뉴비니 튼투요시 디네 텐주 제종외제세디 수구 뉴제기 조우 중구 인상 계시 이텐뇽투 침비나 갈레카야탄 추사비에 능주 퉁구유장 급디류이나 초교탄 지네 체시 디신신도 표송초구 커섭체야티 고용이시시 니부디이나 갸구차라부탄 소리네 뇌부침부여시
东前南起而且忙不及呢迷旅不云的独林切记擦在给啊汤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级别股票给龙津行，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投资些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区行，天涯就是出版的东北派，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东区他，就是东北的给不派了，三角列咱东区，就是给不那个别派了。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구분에 주부파라. 감게 추억도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종이비 파라. 암게 추억도 레전 소 돈요. 추즈 종이네 조송비 파라. 선교 레전 돈요. 추즈 조송네 주피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피네 쩡업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규르 레젠 쇼유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업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 동교 추즈 니슈의 니슈정리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베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인데 헨게네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제태 낭쇼히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기용미마 튜소 귤레 오윤레 칸키 오윤장 자오러지이 다오듄베 순슈코니가 치조 비진토 슬로와키 종토 필리키리니타 제태 나오시 자오러지이 주시习近平키 구시업 종통타 춘문나니 중국타 슬로와키 지회 중글피게기 치르시 튜모토 꾸나유 중국초기 슬로와키 초단 념토 기흡니비 조다키 튜모문진 캐치 시신타르 체니 특주태 평주의 치치수 3미체발 서부동화타 뷰세 토벨권의 규진남지 임준철교 띵섭도 동화 변조뉴총타 미탑증류 뉴교사로부서 격공기 2편념대 띵섭도 동화 망승 직지라 구디동화 랑당지니 중국타 스로와기 지회 추세토회 피게라 구디동화제 지도유 중국 개혁미마 투소기 스로와기 개망 추소타 저조조 탐섭지부타 침소타 덕구소 레게 냠뇨 비지치니 개혁니부 우주냠레라 지침기계는 지도유 지송부시 필리길리니 스로와기타 중국 개혁니부 변수진쇼타 당원 장량 균투 링무제 타경치니 스로와기타 중국 저와 유진 PK 야구 용치 몽시 딩유 스로와기 초기 중국 초타 청소 즉시 종어라 흉류 겨바타 평수 3시 서도 동화 평수 2시 서도 동화 미탑 증류소 겹공 기념대 개최 동어제 지도유 지유승부시 리홍중 제체나 수교부시
0: 디글리 군의 비비니스 양탁비 지경 제대 다와 주부타 락련다르비 롭종 롭소 마 용소 균퇴 딩섭타 딘디비와타 카마 거주마기 류쇼 가기모타 작제 인도 문라 제규 조가기 롭종 롭스 믹스 랑차라 담보르싱니 삼루군주 탁테르 제규 균종타 딩섭도 동규타 접시 탁테르 종달라 군디 동규로 지규로 차르고 제디 롭시르 주 숨라 시직도 군디 동화타 뷰망기 리둡레드기 진탄네세 탁주 제규로 제든 제디 롭종 롭스 춤제디 봉디 뷰세토에 공필라 군디 동회 괴쇼타 편제 응외라 교르규 롭종 롭스 비스 카마 거주마기 류쇼 가게 모시기 먹접다 먹접대기 세균 체제다베 노르줄라 십실 띵섭시와타 땡에 포르규 뒤수 코나마와 소기 초지베 문진 요상체디 종다르키 존에티 퇴응의 레게 랭겐타 비준 카토니주소 무이텁 무이주기 롭진라 종니 포르규 바라 로지 친부 뉴제 종교 구자세유 카마 거주마기 류쇼 가게 뮤 당유 롱키 슈크세 시베 응위톱젠기 종다르추 민망부시기 락제타 텁제라 세계 응위세트부 종유 장미 지다르체니 유사르 개가토바 세규티 삼루티베 마마 동기 유지주유 롭종 롭스추 류쇼 등위기 지심 기르와타 기르펜니와 제자 쥐니타 쿵 큐삼 치바 응위줍타 기니에 갸바 소기 낭툴라 밍니 섬시타 27바타 레줍 레드기 통메 섬듀타 세시 남바제라 십제 딩섭제디 지제탄 섬시트 겐지 삼미체바르 카세소타 겐지 쿠르슈시로 당유 땡에 레게 트기 모수 치중타 뒤동 편류타 저 유비 총루 정신 기내된 된제 주영 세주 전에 비마남리 등시 로종라 모티 흉류 격교타 린탄 튜니르 수된 용화 체규로 롭수 치든 체규 가마 거주마기 류쇼 가게 묘장샤바이기 등시 디니 자외 체시르 진교로 타경시도 토프탄 당분이 공천 당유 인바타 겐지 당분이 당기 된도 레가 제규 인바 응아지 바로 숨토 로라 덴버니니 동메섬디 균체 메바라 지제타 동메섬디 승균체디 세균체제기 카쇼 남냐 미즈웨 길렌시바타 춤제 장라 장미그 춤제 되바라 정이 유응에비 삼류고도타 겐지 쿠르심통니 멍시 정신기 레튼 줍되바타 춤메베 레가라 탐진 체두체디 먹본 돕친 자샤기 네법 사바듀시 돕쇼 레기소 부유 인시주유 롭종 롭수비스 작제 인도 응외라 체규주가 등위기 구지 선배 공미 선배 슈미 덕심 랑슈디 막튼 종다르기 규림라 통친 지진 응외톱라 능충 지바타 춤제라 통친 지진 뉴바라 능충 지바소 기내튼 요산 슈친 지바타 거두 양배 뒤인디 막종기 편제 응외타 직송수 진바소기 눈주젠기 문진 요산 타직도 제디 봉디 갸르두 직뇌타 편제 중심 최시토로 동비 락레 종다르 지삼 시아바타 터두기 쿠르유 소르조타 종다르기 최시 균쿄 시아바타 뒤송 강에 탄 내부 응외톱제기 랑시시르송 간의 집에 롭센 망두당유 Chakse Nyendo Ngunla Chepe Chukaki, Yuchuan Zhiyi. Tuyun, Jongdara Jitara Chukche Tuyabata, Naba Jitara Yabu Yuyya, Ngui Tupki Shibshir Tikmatupsi, Tieni Sikyong Chire Dawe Norzu Cheshu Tishi. Jongdara Ni Lakze Jemba Shikza Masi, Tiwe Kyang, Samlutan Jusu Ki Jongdara Shikin. Ngansu Nambara Tongchin Chichin, Penche Ngunla Nungchung Chepe, Nunchui Ki Ngunzin Yosan Tajikdo Chedi. Lakze Jongdara Ta, Tupze Jongdara, Samlu Jongdara, Jusu Jongdara Shi, Songzhi Tamsip Chedi. Makchung Rawati Yusar Zine Jongdara Chepata, Gyunchab Lhume Ki Mokchab Namba Gyunchung Chegu. Tini, Tasu Tupze Nushula, Nguysu Genkurube Namgyuri Yinshi Chegu. Lopchung Lopsu Chu, Bongdi Dengwe Ki, Ma Gyakbe Zawwe Genyu Tire Tambor Shingne, Jigwe La Ngogwe Ta, Tuchung Tungken Takchwe Ki Lengken Womara Shibdur Chedi, Jongdara Ki Shenja Khasab Chepata, Netun Gyatan Jubshi Takdere Juji La Gundi Dinti Dongbe Zitu Nangchu Yujing. Rimzichina, Rika ki gane ne tuyen gyatan chumi sum takju top yubi. Maktab nushu ki sesi, makju maktab ki gyurim shiburu lakdara shekyuru gundi dinti top yubi. Chakje nindo ngunla chegui ruka ki Chen Xiaolin ki. Gyegab rinbi jigui ki bongsha jikinbe gundi. Nganzu sikyun chete chishu ni siji dinbe chungdara ki chumze shik ma yinpara. Gakze tuyusu lencha gyokshin, doktuyen che toba tam, dongchun che toba, gyega top toba jegi nguyu nubate shi. Kumdab jimar, nganzui lopchong lopsui chumze, mutu satin to donwa ta, chachu ngui ki tongni, denki ni la zigur tajikdo shuwa, songgyo ni tajikdo toba cheba, mawui zhuxi genku lamlu lakdara cheba, tamzi ngui zhubgi nyamtik juzui la denba cheki tongni, bongdi tabzui nyuba zogyong chekyu ti, gerim sabashikdo lipgiru, gwendi donggyu yinshi juyu.
1: Digli yo kune biwe ne zu, sinshu kuni, zhunggui sogjin ta nyuchu nyamzhi den soki, Talio lo doi tu, gyo yong ki jiso sok rin ki jimbor gor tong chur chi gya tan gyo chukyo ji ta, chiwa jik si ni. Dursi yue bie rin kong dar zi yab yin na, tu song li gya jang nga sa ji par yub shi. Zir sun sok rin ta, to sar tu li, mong zui zi ju so kyo kong ki, ngui so ki gui gu par si, jung gyo gu yub ta. Zir sun jian ta, gye ji jian, bang mi jian ji ki, jie gyur kye ju, nin si ngui se tu tu zho xin bu shi. Tuzi tangu ta tuzi ni par, gyo yong ki jiso so rin ki jimboro kao so soro gya jo chu ca ni ta, gya jo si ca si par yub shi. Zhunggu so rin che rin di ne gyo zhu rin liu yu han ki yishib che di. Jigo bian jor ki nying gui jida ne de si. Lo diu tu, rang gya ki gya na tun ki ji rin ta, tu zung ta du na, gya jo si ca dun par wo ta. Jiso so rin ki jimboro ki par si, gya na tun ki ji rin ta ki par si li, gya jen ni liu gor ca si yu to yu bi. So rin ki gui ku, gen ma bian jo panun zho wei di gyur ni chi gyu nu ba, gyun tu yung a, shu shir chi mu shi, jie ju yu shi. Lo du tu, so le tuan zi ki so rin jimbor tu zung tan du na, ga jang a ca si par wo ta, par zi ti dao tang bu ni dao nga bie par tan du na, ji zai cha ni ji so yu mu shi. Du sa tuan ki nu shu gyun yur so bie chi ba tan du ni, zir sun so rin kyab kong ki so rin gui ku, chi chi par wo pi cho gyun kyung to ba ta. Lakze towe so zhun le zhi ta, cheng zin tun zi ki so zhun le zhi, kao so soro gya zhok sum ca sum ta, gya zhung ni ca sum parwa. So le tun zi yong ki par si, gya jen ne dun ca gu ta, gya jen ne chu ca gu tor jim bishi. Liu yu han ki, so zhun gui gui zir sun jen ki pi cho ka se tu jim bata. So le tun zi ki so zhun pan nu yong war di gyo chi bie di wei gui nu su yong ni. So le tun zi ki so zhun chu si. Yun tu nga liu chen pa ta, rin pa chung yu, ji su mu shi. Lo du tu, chen pa ta diu ma ki, ngu so ta, ngu so gin zhi, dim shu yu be to ni, pa nu chen pa ta. Tu cung ta du na, gya zhi sum ca ge pa yu shi. Liu yu han ki, chu xin ne de ci, chao to lian nam ki, di gyo to pa ta, zi ju rin pa ki, ni chi chi ba. Chum da gya ki bi, gi zin dian bi, ke ju jie ngu yu shi. Chao to gi zi ju ni, pa nu zhu wei gui shu yin xin. Lo du tu, gyo yong ki jang wei cong so cha wei to ki si song don por tu cong ta du na gya zhi si sai ge pa ro ta. Par zi ti ya, tu ting jik bie cong so ki si song don por ki gya zhi ni sum ca du le to yue ba. Lo du cong dun ki nyur ge le go tu ji tu gya zhi jim ta. Le nam sar ba ta, nam bu sar bie, mang zui so zhin la pa nun zhu wei gui nu gyun tu nga nian yu ji ju bu shi. Chum zhe si gyun ne de si, lo du ki ngu so gin zhi ki ji yong bo. Gor tong chur chi dun ta ni do si ni, tu sung ta du na gya zi si sa dun par wa. Le zhi ya bu yu min ki chu se dian bu nga gya par chung wo shi.
0: 提到提出，据说其我所跟进科尔格吉曼尼马东塔，偏执天别冲着，军队俺点都纪念，所真给偏执点别俺托尔金有事。第二个问题，别问你是，你家了洛库尔耶夫山都作别，怎么学校各批这些级别促进托？让给给这些级别，金德镇拉西加尔尤里里给学校南站的，怎么学校乌林给出席些不就？怎么学校给民都一党，点了俺就不是。 铁通年龙洞给该有冲击设备三年电别，陆军人力给冲击拆迁铁的，过了西部人不脱学期，人力给连外所托把他，让给给咱们学校卡出去日记本给我存给一部是。他电给人力学校人数立住穿的呢，今得正给定设备，陆军给蒙西他，给及开连托把些一妈妈塞，咱们人力学校开工时，陆军人心给拆开穷天时间性。 让给给团列学校给南北同年，同马的人数级别，咱们学校南站是一百五年。景德镇拉西加尔里里给学校给，咱们学校给民族一囊，该有给决定作为学校给东西设备。他的口谈恰他念头，中国哪里给七千牛总中文给人力协定签不送，咱们学校开工所恰草民安安源。
2: 景德镇及拉西加尔里里的学校的江西行进强下的举动的不谈，学校仍需可以给家园基金、机动部给团结团结性不谈，培养给家园基金，我都按给十几项的谈，成全团结性就不是。学校的重点谈区域给家园里里团结点的谈，后天哪位给予施工，高龄给予啥点的给那许，长龄给予多点的给那许。
0: 朝天司空给百姓团结起，吃些鸭汤，代表九斤九鸭的出不行。学校内岂不是香有不是？学校提到起，退了九八年退了九个别怕了。中国六十个月六十趟，该有九次，而且团结起给三对配给给决定，麻辣点不谈，吃上回过年问不嘛事。咱们给，而且点的银币，景德镇给，过了十八个月来这配给他，每日给西北别的他，平均几些人钱不了，学金什么特别帮不养钱有不是？
1: 第二个库内表外的区，你家的开不扎级别，头里落地区苏镇科尔格级城市的行呢？孟州在区区苏镇国国天的点呢？前不谈崇明，我在苏镇东部儿，军区岸，你西点的国内爬了又不谈，朝头来南区第九谈，在区镇爬了给你吃，想给冲着家给级级给咱点的开局，我又不是。 到我堂屋内，到我主编牌，前不谈聪明，我在苏镇局过过，推送里，感觉松菜给拍了又不是。天呐，朝头再去呢，对外拍女归属也不谈。落地头，给用去，我送从早去，朝头西送去我包了。推送里，感觉西菜给拍了又紧。拍再提，推送去，从早西送我包里，感觉呢，松菜运气套穷时。
3: 老丢从天去，女儿给来过，挑起头，感觉穷了他，连男三不谈，麻痹三遍，蒙嘴手指拉，怕女归属军团安年又不是，在军人拍的去，乖乖出席六十多个了，估计单月。第二老丢头，江都人女谈，九月在军日去，苏镇给乖乖，点表俺拍了他，三千银去，千百趁多有钱日去，从说西送我包了，挑送来，感觉不是差西拍了哇。
1: 牛这几位人边，根据六七期，随从微博给拍摄，感觉送出来电话。继续就在他，他说起我这些说，第二个判断批确，中央部监控图呢，他那送证给表里人波了，过去都不是。现在，新疆冲人判断拍到七十单元，落掉头，重新给继续我这期随从微博了，推送了，感觉你怎个拍到他？
4: 拍摄地呢，从给他重叠了，感觉呢，至少送交不中话。总统想起苏镇给马兰三米七八，推上去不谈。孟村在这给苏镇给拍摄了，军队啊，估计这不是。那么确定给养的五的那种，对着屁股的跟保障五的那头，看到听见的三十五的呢，中央陆地的工部给听他们给三九零两炸的解释。
1: 第二个库内表外的区，二零年九六年空气清除工人那次表现呢？二零总统特朗普一直来东地东个谈，一人去乌沙索国土交流级别，二零马拉路普土交国级别，亚联罗国营协助不是？咸阳昨天地价建筑公司清除工人那次表现呢？ 而这个话我妈说，你的共产党片，是叫了正常收入，却难送你的这些事，也就给出口的交税，用他的牙，明明能够自己解决破事。以色列突然表